다 안데기 집과 크지 가니니까 이게 다 와과 나기가 그 힘겐 거 이이 다시 기타 거 참고에 이거 아히고 아까마 에이고 아힐 가고 차오 있는 거 이 오는 거 이암 다 폴리사케 탄자니아 군나 다시 관계 아메긴 힘데비 암 게 뒤뒤양이 자두고 오는 게 아잔 가고 우리 참고 자 만들라 오음 다 Gortavi komas gitu kama kuyakani kider salam kani kunam ta tulupa ingit ingau ta kini katai tes gitu wayi ngi ohu kota ta mandala ka ohu kikani ka ngtua kika ku adu titui penyosi tua ohu titui ta koi sin kasi ku gita ana kama ku giti moku kuli ka demokrasi ina baki kulak anghe wa oposisi ngawa Tangi Kong, the Unotic Legitory Kogit Aye, to do it again with Ajang, Ka Gurita, Hangula, Ege Kunsam. Ecclesi Skiskam gets some good ecclesi, Nasiki Wola Awa, five masam from Ninga Kodam, the Kam Gita Akan Lavatan, came from Ninga Wa. Borgut ia wikan kutoka ta akan nawayim.

0: 고아코 코 사고아코 사고아코 스켈파테 사이다이 누디 마메토 올리판티 사콘도아 야 오케이 야 꿈도아 하이 잠누이 마 갸구이만 까와코 구이 알게데 니메 니메 코아 챤콘도아 니메 코아 쩨다추 내가 니마 쩨나춘 내가 에와고 카비게 갸 쪽쪽누이 쪽쪽만누이만 다게 꾸이 꾸이 쇼안 쪼슨 还说说说，就是俺俩我听我大说，我大哥的，靠着我身大哥内门，啊，爹妈带着光棍哭的哭，哭啊，爹妈带着光棍哭的哭，快哎，快跟那里好啊，快那里黑那里哭开哩，打对打哦，后来他改改，他成功，嗯，改打，嗯，改打，啊，这么实在，改成成功，他可能改打过，哎。그래서 뭐니 뭐니 고백 가봐곤 다 개꾸다 가사가 짝코게야 어 친과가 이게 다 스피라 아고간도 개 친과가 아이 코가게 다 과세게 음바 아세게 다 성추와 국가게 아 도우 도우 친과 간도 와 토리시하게 다 와고 다 과예 너무가 코 다 다바 콘타 다바 콘 음바 가 고마 다 여자도 가다가 가가 무가 다 我阿刚兄打过过，唔怕搞挂挂空空空，好打过对根。那个挂过熊熊个多，但真的挂个，唔怕真多卡挂。今月是阿贵那个看呐，个过个错挂到个根啊，大家个过下过个，大家改个过错过啊，大家大家上个过个就过，大家好做生活个多个，真活个做生活个个多，大家多过多下个话个。当然，个话讲多，一句话都唔啊，一句话古个个多，我全部话听。阿威，成个嘅，大嘅，大嘅，大。成个，佢咁大，我靠，佢咁大卡吧，阿威成个第一时先成第大，我冇你得先得，啊，我话诶，只是阿出镜，嗯，我话，我话，怎么，嗯。咱对我就讲，就是俺生啊，你是嗯在人民嗯国家管个，大家大家大全国大国啊，你啊管个大家上我上我屋里个国个诶，咩啊国国大全大全我个国里，就爱那块块国块哩。阿威，是国多大，阿威个全大大个国里个，大大个大嗯个国大，伊爱啊嗯爱啊国不国嗯国不干咩啊，怎搞嗯啊大家国不国大。哇！佢啊，佢每大成個得嘅幾多？嗯，嗰部嗯，嗰部嗯，嗰部大我好睇得阿爸阿姑嘅得得幾多？嗯，阿成成我我個根性，哎，嗰啲性，好嗰啲性，咁根性嘅，嗯，少少得佢这么多，佢咁垃圾，阿家卡卡佢咁多，阿家我出钱牛，诶，中嘅啊，中嘅多贵嘅啊，阿家得得中嘅得先阿家得嘅大少。还敢硬说，啊，还说，我端在啊啊，我讲哎哎个，还敢硬说，该偷偷说了，怪的，敢硬说，说淡，说淡，该说淡，该大哥啊，啊，我讲的怪说淡，该是那个，我那也差点，大哥啊啊，痛这么也差点命，没过这么猛将也差点中骨没有骨，大哥那骨嘛个阿弟。我工作跟叫打引擎啊，搞关人家做搞工作跟搞古打啊瓜，你奶奶我古嘛阿打阿抓得打个哦，跟着你跟那我 OK 我抓看着我会打古咪 ，OK， 大家都阿瓜卡巴大家阿吃做怎得，好阿古怎，那个是哎呀个工作那个多个个吹个古那个，阿个吹个古干个个阿卡吃怎。啊，阿威，他很多在工作，阿威在嗯，开开花是个贵的，嗯我开花个个开他那个个从零从从过来个那个，我的，我的，还怎么个你给他介绍他，他个还怎么，没阿个女的怎么阿个女的怎么叫我们看个呢？他个没来怎么个他他没阿个木的阿抓个人没做啦。啊那那我那啊那那干嘛 OK？ 没没啊，这一定要嗯 OK 啦，没啊都空到嘛那啊靠，啊我去做嘞。 Dagua, Dago, a cobble to the gang and then I got to Kaa. Teddy Guaraneka and I got to Dagua sent to me. Awe, I work some Kriaka. Dahanqua took us to Tavazum that took us to Tazum that Zumko. Aye. Awe, Uncle Gugugu, what I could get, and what I would come, go cold hat, I would cold hat, hat, oak hat, hat, oak hat, hat, oak hat, oak hat, oak hat, oak hat, oak hat, oak hat, ka ba khode nguna tak kai tawa ko taw kwete aw gege tak ui ka tsomo ko tsunga no awe a nwa jeng ke khonthara he ba khonthara ke nwa ta ga a thasin ta kwe taw ko me ke gumtira jo a to a ke jenka a ke gumim ba a ko na sirke khwa ta ka he guma he tsu khate u I got a I think I'll go to the kilos.
1: The power of music.